0: 알았다. 이제 못 가래.
1: 계속만.
2: 달았어.
1: 계속으로. 계속만. 계속.
0: 자에 자에 갈래. 아기. 자에. Você tem certeza do que você vai fazer?